0: 이거 빼지 되게 왕도
1: 핸드 빼
0: 그래서 근데 근데 내가 계속 그래서
2: 아우 나
0: 이렇게 뭐 아, 맞아요. 맞아요. 맞아요. 맞아요. 맞아요. 맞아요. 맞아요. 맞아요. 맞아요. 맞아요. 맞아요. 맞아요. 맞아요. 맞아요. 맞아요. 맞아요. 맞아요. 맞아요. 맞아요. 맞아요. 맞아요. 맞아요. 맞아요. 맞아요. 맞아요. 맞아요. 맞아요. 맞아요. 맞아요. 맞아요. 맞아요. 맞아요. 맞아요. 맞아요. 맞아요. 맞아요. 맞아요. 맞아요. 맞아요. 맞아요. 맞아요. 맞아요. 맞아요. 맞아요. 맞아요. 맞아요. 맞아요. 맞아요. 맞아요. 맞아요. 맞아요. 맞아요. 맞아요. 맞아요. 맞아요. 맞아요. 맞아요. 맞아요. 맞아요. 맞아요. 맞아요.

0: 수 있죠. 사실 뭐 그런 거
1: 불안하다.
0: 아, 무이고. 아,
2: 아니
0: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